0: 213번 리크레 디렉트 믹센.
1: 그 다음에 믹센 비스턴 인제 엑스웨이 에코 노벨버 코인의 431.
0: GP44 컨택 나리타 타 반바인 데시마 35.
1: 나리타 타 반바인 데시마 35 GP44.

0: 에어베이스 가베트 우리 디스플레이 220 노트 아래.
1: 리즈 스피드 220 노트 아래 에어 비치 582.
0: 에어비스 313 리즈넘 ES 디렉터 테미스.
2: 리즈먼 나비게이션 디렉터 테미스 에어비스 313.